바닷고 개로 삼지량 다 개로 락차 말아이 비록도 산디고 빌라네란 기나올라 락차레 말아이 비록도 달로라이바토 시리시타다네 마슬라이바토 라마자네 알리로가바수니 데호이바바 마슬라이바토 라마자네 가티라가르마디에 반테바바 마제레마이가마자네 Nabile doiram kati mai le doiram majere mai gamdanyo. Pinaira saro saro nepalai ma bati balo tamatikar. Lilo gabasano mero baba bati balo tamatikar. Dabilo gadoni sailong yapamone sabai janalai namaskar. Kalilo gabaye oi sanu baba sabai janalai namaskar.